0: 바가 고베리라.
1: 할렐루야.
0: 아멘.
1: 무카마 예바스.
0: Praise be to the Lord.
1: 구방가 분하고 투와 투 고베리라.
0: He gives in to us when we follow.
1: 타콜라가나 나와 이미리.
0: He doesn't deal with those who are standing.
1: 주인아 반 목카니사 바세보네 반야.
0: We have people in church, ladies and gentlemen.
1: 가마 고베리 예수 말에 미아카 이삭.
0: They have followed Jesus for more than 3 years.